0: standpoint too, here it's not so much an erroneous view, but it's more a form of an unreflectiveness. It's a lack of understanding or lack of willingness to probe beyond a certain level. So this falls into more accurately characterized as a lack of understanding or lack of reflectiveness.
1: 다들 이 쇼데 물토고 와서 숨바 물토고니 최참지 규든 되고 매바 때에서다 매바 따와 때에서 다 로더르샤 다 예 즉 둘지 땅한 거네 요 말에 센 다시 로더 봐 예 최참지 규든 되고 매바 때에서 세지를 깨베 최참지 루부르도 깨라 깨바 따라스 된전되고 따와 때 타차바 따와 오스 스르다 되게 아니 체다라샤 다 근데 김재로 쓸 거지 다 모두 양말바랑 다 겨왕은 민정에 레전드 민정에 다 어떤들이 패지 인사해
0: And then the third standpoint is the nihilists, and this is definitely a philosophical standpoint in the sense that we understand. So the text reads, the nihilists view all phenomena to be devoid of cause and effects and maintain all elements of existence that have come about in this one life as having done so accidentally. And thus they uphold nihilism. So this refers to philosophical schools such as the Indian Charvaka school, where it's not a matter of lack of understanding, or where it's not a matter of a willingness to be reflective, but rather here is an active persuasion of rejecting any long-term causality to events, but rather through using philosophical analysis and reasoning, they come to the conclusion that all the elements of our existence that are that come about in this life come about randomly and accidentally with no underlying cause, deeper causes. And so in this way, they uphold a form of nihilism. And this is definitely,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an erroneous standpoint, an erroneous view.
1: Hmm. 말안조 제 다친 응시도 드르다는 게 파샤 센드거랑래 아니 몽구지 패지 다 친구부 여태 짱짱리야 다 이 거서 롯데지 땡 뭐부 여태 친 소소 무다 아니 지 뭐부 친구부 튕기 여제 디디 상나 아니 땅도 대화를 준 거래 삼배 땅 누시 차등에 아주 먼구도 봐 땅 다르겠어 자 땅 때는 아주 뒤 사무실 땅 거래 말하면서 다 대배 뒤지다 민대배 동에 뒤니가로 리아 주변이도 봐 저 류소로 땅배 뒤두지 땅 저 이루 똑바로 땡땡이기 대두지 니도와 지단 배지 퉁주조리 띠니가로 배지 요래 리디인에 다 밀리야 이루디 지금 그게 넘버 똑배 지 똑주시야 스님인도 지기 남도기 대주로고 숙체지 차오로 중국에 봐인도 대체기 달라 땜베 디두고 소화디 땜데 슈샤야래 너는 민 남주 자라 땜에 아니 샘기 디두 디 샤라브게 있다 펄부처부 여다버지 누가 다디시 응급이네 쓰러보다 뼈는 거 안주 지 류소로 땜베 디두지다 샘소로 땜베 디두지 여다버디 뼈는 거 안주 류소 지 대화 스네민도 간다 드레베나 루조 대화로 지 영심에 그도라 셈라 미드오 쳔부여 돼야 양나 루조로 동에 영심에 그라 셈라베 지 이 침베 지다베 대냠 쳔부여 돼봐 니 아주 누구도 봐 그래서 난 되게 루조로 대베 뒤도 지다

0: 다 계지계지 교회 다니 인베지 통도도가 계지계지 지야 인베지 신도도가 아 대신에 자네 아 다 주의시한지 뭐 시도로가 다 지 주제를 쳐 교회 다니지 대탐절로 주의시한지 인베지 다 지네 드리신도 제다 다른 거란저 다 나오냐 봐 차서디 풍부 들어봤다 자다 드리는 풍부디 얘네 또 싸움을 싸움이나 어디 뒤시한 채를 다 뒤두 가려서나 얘네 그 머리벌을 때네 중재가지 자 머리벌 시한 채 나도 유모벌 시한 채 대인당자는 유모벌 시한 채 유모벌 시한 채 뭐 인데 유모 세하게 책디 얘네 지금 유 몸버스 두명을 채봐 가서 올 거야 풍도 주고 독도 주고 근데 실리하다 유모 쓰기야 그래 사진이 이제 산에다 진지지다 샹왕체 야나 머리벌 집에 있나 대원 대장 아니 대외주 두미시 동해 민들 나야 동해기 두 미시바 셰장 아니 가서다 냠바 랑쇼르 셰제 아니 그래 샹왕도 그래야 진지지도 통이 이제 산에 아니 지금 쓰면 또 순환을 해야 할지도 와. 아, 다지, 뭐냐, 다, 나스는 왜 짜증을 지대서 되게 시댄서도 풍부들이, 풍부들이 다 머리배 샹왕자리, 용어배 샹왕자리, 삼부지 자연도, 아니, 지금 민두별로 돼야지. 전쟁의 용어배 샹왕자리, 미두교 풍부들이 다 마차나, 다 기버지다 민두가 삼부지로 올라가야 할지도 와. 다지, 아니, 교디다 세트야 여름에 얘는 세트 쇼가 쇼요리 디체윤디 최상주의 동시에 담아봐 세하게 계시띠기 아 다도 짐베 짐베디 쇼차고시라리 왕쇼고시라리 리디이니 그 치료도 짐베 로이버시 쉐이드자네 델레 갑진 사마미 누구사마시 로를 샤임두와 그래서 딜레인드자네 동네 퇴퇴야지 年龄的 풍분지 퇴퇴야지 그렇지 그걸레야시도와 사진이면인데 가사 디심이다 레동에 동해래는 담해송 쓰자야 되겠다 가시오를 그게 녀월래 풍분지 두메랑신 얘는 미다회랑신 인두산에 지구인보다 땅바인보다 민두산보로를 샤퇴야 다른 신기 동해지 다가다 동해지 전신 레닌지 샹왕전의 풍부디 더위를 송도 중어 재민도 삼바지 더위를 송도 중어 재민도 삼배 야 지금 결론 돈득을 올려야지 용서를 봐 사드디인데 드십니다 레 동해 동해래는 담해송 쓰다디 이제 과도 봐 사다 대인 제부디 타르바 다 년령이 풍부 아니 년월의 풍부도 주지기 내년이 세바지 중나 년부지에 또 세바지 중나 땡도 대화래 삼바지기 로실레유도 타바토니 올리기도 와 타바토니 올롱 아마 실리기도 와 what do you mean by it
1: so in a sense what we find here in the teachings of the four seals or four axioms is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Buddhist understanding of the path to liberation. So now the question is, how do we incorporate or integrate this knowledge, the theoretical knowledge of the four axioms into our actual practice of embarking upon the path to enlightenment? So here, there is a natural sequence to how the understanding of one can lea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other. And therefore, in a text we read, because it is transient, it is in the nature of suffering, and the realization of suffering will lead then to the understanding of the absence of selfhood. So what this suggests is that if we reflect deeply upon the nature of our own existence, and particularly our own physical and mental elements such as our body, mind and so on, these faculties, all of which are really the object of our own cherishment.

0: 소제 뒤바 두다마 맹에기 이게 되게 한다 찰바다 장면도 무투산이 여봐 다 친질로가 따완지 뭐 뭐 임바 마도바서 마도바랑 이제 대등해 줘봐다 마도 머리고 마도바 머리고 샹왕도 여대봐 어떤 디저트에 자식 오면 와 제니 대다하기 릭지기 다 겨우한 것이 하는 매번 대대하라고 전쟁이 꾸르웠다 양 다도 둔덤마에 다 풍불리 전신배 다 유협을 전쟁이 다 좋아도 꾸르에 군도 딱배 예매배 체배 따왔다 딱 발로 쏘고 유협을 따와 니스 다 풍불리 전신배 다 득지 랑어 딱 봐도 소배 제주고 직부다 끈을 켜봐도 전전적으로 아니 다 켜버리잖아고 전전적으로 이어버 따왔니 빼나 타발로 주도 통화신도 때는 매버지레스 통화신도 매지레스 풍부함다 기질로 소배 뭐래 당연히 풍부함다 기질로 소배 용어천부 시 두 철업당스 다 가서 우리 그게 수제 애니 철업 다 자수주와 꼭 가다 애니 그게 차제 된죽 너나 그게 차제사 네 참이 참이겠다 변비 두 철업 자수주와 사네 이니 친중원시 남산 되바다 낭 남벌 시에바니 전한 탑으로 이어봐 다시는 진정에다 더주 대당 아니 남 고미운들 파괴 댐바시 관배 된실은 죽도기 추신도 죽네 진정에 남 관배 림기 제부 Rimgi Drebu Nabashin Drupa Yinus, da? Gyunshula Sobeta Drebu Shi Drupa Yinus, so in Bari.
1: So, we now read from the text, and so then now the section on the Buddhist path vehicles begin. So we read, the path that transcends the world, too, consists of two categories. One, the dialectical vehicle, and two, the indestructible vehicle of Vajrayana. The dialectical vehicle in turn is threefold. One, the vehicle of the disciples. Two, the vehicle of the self-realized ones. And three, the vehicle of the bodhisattvas. And of these, the vehicle of those who have... of these,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vehicle of the disciple is as follows. So here it refers to the lesser vehicle, philosophical views of Saravaka, and their view is explained in the following. They maintain that the nihilistic view, denying everything, and the eternalistic view, asserting the existence of eternal realities, which are postulated by the extremists and so on, by means of reification and denigration, are as untrue as perceiving a coiled rope as a snake. So here, the nihilistic view refers to the standpoints of such as the unreflective and the materialists and the nihilist, who on the whole reject the notion of life after death, pre-existence and so on. And the eternalist view here refers to the belief in eternal enduring self, independent self that we spoke about. And so the disciples' vehicle, those who adhere to that philosophical viewpoint, maintains that these kind of postulates, which are, rejection of rebirth and so on, which constitutes denigration, and belief in eternal self and so on, constitutes a form of reification. These are as untrue as seeing a coiled rope as a snake. And then, having explained what they reject, then the author goes on to explain what they actually espouse. Then it reads, in contrast, they view the aggregates, the elements, and the source.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표고 우수심시대 다 면접표는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전시.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 수도 있고 해. 왜 되게 안 돼? 꾸지 수도 있고 해. 이해